아로운 덤나의 살이 묻듯이 머린 호린 오양가 똥당 석도울지 활동으로 미 버둥버둥 스필된 썰라 앵그 우집이 살내 우디식 순도가 이흘을 했다올라